0: 시작됐대.
1: 알지 지르는데 알고.
2: 노가라 멜로드라 노사.
0: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다 떼 뿌에 빠라.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다 떼 뿌에 빠라. 이겨.